0: 됐으니 어디 바퀵 날베스 리콩벌샴
1: 암플리그람
0: 수수야 사야남
1: 암드스마스트람
0: 본인이 헨샤이
1: 너니스샤이
0: 바르강야이
1: 내고마 이기서 옹기는 허라래
0: 오 쏘니